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.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. 너는

0: 오빤 강남 스타일.
1: La mode va pas nous sauver, mais let's go on one way and walk.